바등 치워다니 남근이 나 감 가행함. 바링도 등탕등탕 돌니 들급바랑코 야 전압금은 오버사니금은 아간극 나겠다 아탐치바로 와먼코 오피소나 르망아하.